0: 않고
1: 던졌다.
0: 흐트러진 머리가다 두귀 밑이가 느렸구나. 비가 흐르나 눈물 옷깃이 모두다 사무친다. 엎드지며 자빠지며 천방지축 따그르가

안치성하는 중어 웃노라 적교거리 나는 데려갈 예별하고 아그루성어 기수어 울고 뜻밖의 특연이 소리 피로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어를 공산 어디 두고 진정치송 단정성어 네 안부리 부려이기라 가지고 그거